0: 아, 니가 말해. 그, 왜, 그, 왜, 그, 야바공은, 야바공은, 길이 뻔하니는, 벌이 브라이, 까미연이야, 뻔하니니, 어머니, 마하니, 바깥호가, 아자, 어도, 아니야, 그, 그, 오므랭, 아리로와, 아리로와, 야노맘, 오라테리, 까나임, 블리스테리, 버려버리, 버리 브라이는, 꼬배답은, 아니야, 니야, 뭐야, 니야, 뭐야, 뻔하니, 길이 아트, 길이 아트, 길이 음이, 길이 음이, 아쿠 음이, 회투오이, 아는 이, 우리 아들 그래요. 마마고니마다, 그 우타오이, 회그회그, 우가모하, 이와 아르, 가냐휘, 야리모니파, 티키아브라는, 야마니, 응, 또브라오, 아마는, 그 회그, 샤마타리, 에크니니, 마쿠 우보타, 그그리, 그 우마오밤, 아마파리, 히로우이, 아는 이, 우리 아들 그래요. 마마그리마다, 그 우타오이, 와이까, 마마그르, 버리브라이, 마마가니, 그리아타오이, 아쿠마는, 마니크, 회사범은 디디하 와노와노 그거 혼에 히니모하 히니모하 브루카르크 브루카르크 이바자 와유리 이만해 히보르크 아니냐 그 우로 로포타유이 아리이 로아다르 그래요 어 와마그구 구웨이크트 구웨이크트 회이크 또가나스크라 오브라자휘 오이아르 야타오베 야나크리 후리하 야마니마 손타오베 미와니나 버르베 버르베 버마니 사이자우 사이자우 그고래마니 구보화 호래모트 대자를 보고다 대요 아니야 구우맹 아리히 로아타르 구베요 오 마메그리 구웨이크타 회이크 회야라야라 회그원이는 사리리베 회회 야무나마는 구야휘 응다우보가파 타바르는 야우버리 브레테티워 고아이위 아리오로와 와로크 아로와 마마고노니 레코오티 브루카라 와로카이니 로와 아야 마나니카 와로 에파 로이쿤 에 오보브 야 아이위 에 로와 아야 구마는 마나니카 마나니카 에이나 까니에다르 버리가 에 야노마무토브 토마네 볼보리 버리와인 흑놈 타보 오는 모두 아이위그 아리에 아리에 휘이바가그 하고고 브로레레 이다나 휘 그가그마 브로로크 아버클리 니아니 냐오 오르소토이 아리이 버리가 마마고니마다 구워두 가미니하 페이터버 띠띠하 브하노호노니 히니모트 히니모트 브루카르 냐노와무 타버라 버르브라이 흑놈이 타보이 아리 버리가 다르고요 구베요 호 마마가구 구웨이크트 가휘라우 가휘라우 아라헤나니와 흐라레오 아따그마 대야마구이 대야마구이 야르그노마모니 타보웨이 아리 버리가 다르 구베요 호 마마가구 구웨이크트 구웨이크트 기깐 샤마타리 샤마타리 마마가오 헤두하 기아르 가휘라라디 아니야 가휘라모마 부오타마구이 부오타마구이 이나하와 구구데니 이바아 가휘크 시부마 베이마구이 아따 여다마바 으르크 야페 오웨이 베이베이베 베이베이베 호아다오마 구이 오 보아와 디디마 아예 에데가노 라비자이브 마도피에 따라리오 구이미라이 구이미라이 무라망 무라망 페이터범 디디하 무라망이다이 무라망이다이 까미야르 벌리자오 이 야구파 무나마온 무나마온 야나마토분 야나마토분 페이아르 오오몽이 나테니야 마이항 보야 보향 나테다 마이니헤이 으르크 와노로와 로와 로와 가미야 와로나 로하나군 디나버 가그르버르 버르브라이 이바나버 니아니헤 야쿠이미 쿠이미하나 와이카 와이카 와막서다부 더 아이 와마그 버르가 구테에니 구테에니 에이나
1: Entre la forêt tropicale du Brésil et les bushmen de Juruansi de Namibie, qui ont chanté la pluie fine, s'accompagnant de leur hack de chasse, c'étaient deux chants de pluie survenus dans un rituel du chaman Yanomami et qui ne sont pas très musicales ou plutôt mélodieuses, car constituées principalement de paroles rythmées avec un débit assez soutenu qui va avec. Une pluie de Himalaya, c'est un très beau titre qui était donné à cette pièce longue issue de la collaboration internationale des musiciens traditionnels. Un peu à l'image des autres genres musicaux qui procèdent ainsi depuis longtemps, ce type de collaboration dans la musique traditionnelle reste encore un peu timide. Et là, autour de ce morceau, imaginé par Sujad Hussein, un groupe de musiciens indiens s'est constitué avec au milieu le malien Mamadou Diabaté et son instrument de prédilection, la kora.

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딸을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

보고 갈까 다려갈까 하사라이 울어볼까 차를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이 꾸중이와 차를 두고 가자 하니 그 마음 그 처사에 응당 자격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을 모르고 주냥 문전을 당도허니 그때요 향단이 요염섬섬 화계상에 봉선화에 물을 주다 돌연짐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마친 도련님 드릴라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숨격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바 일이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 요새 아짜 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위 내가 꼭 정하지 한 분대

사는 춘향문을 부여잡고 대안끄라. 대안끄라. 네가 미리 소학을 지르는 일로 내가 미쳐 마를 묻었다. 소모르는 말을 말아 속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